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1: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0일 월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세계 최고 대학 순위 매년 발표될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계 큰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 한국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최근 발표된 2027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시드니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UNSW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1위 대학에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조사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 대학 순위는 매번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UNSW가 호주에서 1위로 평가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대학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이고 또 호주와 한국 대학들은 이번 평가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지 잠시 후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에서 모금 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규정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순서로 한국과 호주의 화제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전해드리는 K-아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힘차게 한 주 시작해보시죠. SBS 한국어 방송 뉴스 먼저 듣고 갑니다. 뉴스의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3: 2026년 6월 20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간 추리인 주요 소식입니다. 호주 의사협회는 구급차 램핑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최대 가금류 생산업체가 이 자사의 서호주 농장에 대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야당은 최근 경매 낙찰률 하락이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국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진전에 힘입어 코스피가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이상 이 시각간 줄인 주요 뉴스였습니다. 소식입니다. 호주 의사협회는 구급차 램핑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구급차 램핑은 응급실 병상 부족 등으로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지만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호주 의사협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구급차의 병원 인계 지연은 5년 전보다 더 악화됐으며 2024-2025 회계연도에만 240만 명 이상의 환자가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4: We've seen a record year of ambulance demand. More ambulance call-outs than ever before. And more than half of ambulances, people calling.
3: 데니엘 맥말런 호주 의사협회 회장은 구급차 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구급차 출동 건수도 사상 최대로 많았고 구급차를 부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240만 건이 넘는 구급차가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의미로 이미 매우 바쁜 상황인데도 병원에 도착한 뒤 너무 많은 호주인들이 구급차 안에 머문 채 응급실에서 제대로 진료받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최대 가금류 생산업체가 자사의 서호주 농장에 대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서호주 에스퍼란스 인근에서 발견된 병든 갈색 스쿠아에서 치명적인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스쿠아는 주로 남극과 북극 주변에 서식하는 도둑갈매기과의 맹금류입니다. 또 다른 조류 한 마리도 예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서호주 해안에서는 최소 16마리의 병들거나 폐사한 조류가 보고됐습니다.
5: It's a huge stretch of coastline, not very well monitored for the arrival of the disease. It's very unlikely.
3: 서호주 바다새 보전 네트워크의 오렐리 라베 씨는 이 지역은 해안선이 매우 길어 질병 유입 여부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한다라며 만약 첫 번째 발견 개체인 바다제비 역시 H5 계열 바이러스로 확인된다면 이 최초 감염 개체를 발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이 디지털 서비스 문제로 인해 호주 소비자들이 매년 약 5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신산업 옴부즈맨과 소비자정책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계정 차단, 서비스 접근 거부,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과, 고객 서비스 부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 It should be 101 and I think it's fair and reasonable that Australians get those resolutions, but instead
3: 신시아 게버트 통신산업 옴부즈맨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여야 하며 호주 소비자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반복되는 절차 속에 갇히거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우려를 전달하지만 왜 계정이 차단됐는지 또는 왜 수수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설명해줄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야당은 최근 경매 낙찰률 하락이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탈리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국에서 약 1,900채의 주택이 경매에 나왔지만 낙찰률은 47.4%에 그쳐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 단체들은 정부의 네거티브 기어링 축소와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방안이 주택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인 휴 야당 부대표는 최근의 경매 낙찰률은 넓게 퍼진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7: No wonder people aren't selling. They're choosing not to sell. They're choosing not to sell because they're waiting to see what the effect of these.
3: 휴 야당 부대표는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라며 이 세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것도 당연한데 이러한 세금이 자신과 자신의 사업 그리고 미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세제 개편이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냐 플리버색 사회서비스부 장관입니다.
8: House prices have been growing too fast, and that's meant that young Australians haven't been able to afford a home of their own.
3: 플리버색 장관은 채널 7 선라이즈 프로그램에 출연, 주택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해 왔고 그 결과 젊은 호주인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라며 과거에는 평균 주택 가격이 평균 연봉의 약 4배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약 8.5배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며 왜냐하면 같은 주택을 놓고 부동산 투자자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9: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진척에 코스피가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위를 등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약 25년 7개월 만입니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 주가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삼성전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호주 국내 소식입니다. 지난해 본다이 테러 사건 희생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35세 데니 리들리가 지난해 12월 한우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로 숨진 전직 경찰관 피터 미거 씨의 카메라 장비를

0: You're listening to SBS.
1: Ice Cube's Big 3 is back. The most competitive basketball league on earth is on CBS this Saturday. Big 3 All-Star Dwight Howard and the LA Riot take on Greg Monroe and the Dallas Power. Then Coach Rick Mahorn, Sensation Nazir Kaur, and the Detroit Amps look to protect home court against back-to-back MVP Michael Beasley and the defending champs Miami 305. The game played the way you love. Watch live Saturday on CBS at 4 p.m. Eastern, 1 p.m. Pacific, and catch replays on BET. Yay!
2: 이 결과 헤이치조는 최종전까지 32강 진출팀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전 양산을 보이게 됐습니다. 우루과이는 스페인, 카보베르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각각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며 두 팀 모두 32강 진출 가능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SBS는 대회 개막 후 첫 9일 동안 호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SBS의 FIFA 월드컵 2026 중계를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새벽 열린 호주와 개최국 미국의 경기에는 약 34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호주는 미국에 0-2로 패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0센트에 한국 원화 1069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0: 시드니 화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멜번 화창합니다. 7도에서 16도, 캔버라 안개 낀 뒤 개입니다. 1도에서 13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고 11도에서 22도, 애들레이드 흐린 하루 예상되며 8도에서 15도 되겠습니다. 에퍼스 안개 낀 뒤 개입니다. 8도에서 21도, 호바트 비 온 뒤 그치고 7도에서 11도, 다윈 맑습니다. 21도에서 32도 되겠습니다. 서울 내일 화창하고 20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1: 아이스큐브 빅3 is back. The most competitive basketball league on earth is on CBS this Saturday. Big 3 All-Star Dwight Howard and the LA Riot take on Greg Monroe and the Dallas Power. Then Coach Rick Mahorn, Sensation Nazir Core, and the Detroit Amps look to protect home court against back-to-back MVP Michael Beasley and the defending champs Miami 305. The game played the way you love. Watch live Saturday on CBS at 4 p.m. Eastern, 1 p.m. Pacific, and catch replays on BET. Yay, yay!
2: SBS Audio.
0: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3: 了解澳大利亚, 准备好了吗?
4: SBS Chill.
5: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6: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7: SBS Hindi uplabd karwata hai.
8: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0: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9: sbs.com.au/audio.
10: 네, 호주 공영 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수록곡이죠. 전미도가 부릅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0: SBS Radio.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호주와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퀘스 세계 대학 순위에서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UNSW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최고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대학 순위는 발표될 때마다 관심을 모으지만 평가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세계 대학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그리고 이번 순위에서 호주와 한국의 대학들은 또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알아봅니다. 익스플레이너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3: Explainer. 세계 최고의 대학은 어디일까요? 호주 최고의 대학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를 놓고 논쟁을 하다 보면 아마 밤을 지새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좋은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언론과 대학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세계 대학 순위는 QS 세계 대학 순위와 또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순위 두 가지입니다. 네, 이 가운데 지난주에 발표된 2027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시드니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UNSW가 세계 19위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호주 최고 대학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QS 세계 대학 순위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대학의 순위가 아닙니다. 연구력과 교수진, 또 기업 평판, 졸업생의 취업력, 또 국제화 등을 종합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세계 1위에는 공학과 기술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MIT가 선정됐습니다. MIT는 15년 연속 QS 세계 대학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 2위에는 영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또 실리콘밸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스탠퍼드 대학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옥스퍼드 대학교가 4위, 하버드 대학교가 5위, 캠브리지 대학교가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호주 대학들 중에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UNSW가 세계 19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UNSW가 오랫동안 호주 1위를 지켜온 멜번 대학교를 제치고 국내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멜번 대학교는 2027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22위를 차지하며 호주 대학들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시드니 대학교가 28위, 호주 국립대학교 ANU가 29위, 모나시 대학교는 31위, 퀸즐랜드 대학교는 40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2027년에 세계 50위권 대학에 이름을 올린 호주의 대학은 총 6곳이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는 학교 소개 자료를 통해 교육과 연구를 통한 사회적 진보를 추구하는 세계 상위 20위권 대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QS는 UNSW가 호주 대학 가운데 취업 성과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학 중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산학 연계 교육을 핵심 교육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학의 아틀라 브롱스 총장은 호주 1위 대학이 된 것은 더 큰 영향력과 또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한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국 대한민국의 대학들 중에는 서울대학교가 세계 38위를 기록하며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가 세계 42위, 또 고려대학교는 공동 52위, 카이스트가 65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QS 세계 대학 순위가 발표된 데 이어서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순위는 통상적으로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QS의 경우 취업 성과와 또 기업의 평판 등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른 반면에 타임스는 약 1,900만 편 이상의 논문 데이터와 또 연구 영향력, 교육 환경과 국제화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과 검증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에 발표됐던 2026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멜번 대학교가 세계 37위로 호주 대학교 중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시드니 대학교가 53위를, 모나시 대학교는 58위를, 또 호주 국립대학교는 73위를, 그리고 이번 QS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UNSW는 당시 79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4: 아이스큐브스 빅3 is back. The most competitive basketball league on earth is on CBS this Saturday. Big 3 All-Star Dwight Howard and the LA Riot take on Greg Monroe and the Dallas Power. Then Coach Rick Mahorn, Sensation Nazir Kor, and the Detroit Amps look to protect home court against back-to-back MVP Michael Beasley and the defending champs Miami 305. The game played the way you love. Watch live Saturday on CBS at 4 p.m. Eastern, 1 p.m. Pacific, and catch replays on BET. Yay!
5: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6: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2: 네, 다음은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호주에서의 새로운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호주 정보를 매주 정리해드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갑니다. 마음이 가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내가 기부하려는 모금 활동이 믿을 만한 것인지, 또 직접 모금 활동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더에서는 호주의 모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또는 직접 모금을 진행하는 경우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7: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2: 호주에서 모금 활동 관련 법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각 주와 테리토리마다 서로 다른 모금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금 활동은 지방정부의 승인 절차나 호주 소비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 자선단체협의회 ACNC는 등록된 자선단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의무를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하지만 ACNC가 모금 활동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금 활동 자체에 대한 규제는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의 소관입니다. 수 우드워드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8: Our main role is to register charities and make sure they follow certain rules.
2: ACNC의 주요 역할은 자선단체를 등록하고 단체들이 일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쇼핑센터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모금한다면 해당 단체는 그 주에서 정한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규정은 주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모금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금 활동 자체를 관리하는 규제기관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ACNC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자선단체가 등록돼 있다는 것은 비영리단체로서의 자격을 충족하고 건전한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드워드 위원장은 ACNC에 자선단체가 등록돼 있으면 믿을 만한 곳인지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8: You can look up the charity register just on your phone, on your computer. If you just put in the words charity register, you'll find us.
2: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charity register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누가 단체를 운영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금은 어디에서 오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기부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살펴보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에 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등록된 자선단체인지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등록 자선단체가 기부금 세금 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법률 지원기관인 Justice Connect의 에이미 윌리엄스 변호사는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9: Donations are tax deductible only when the donation is made to an organization that the tax.
2: 기부금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려면 호주 국세청에서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 DGR로 승인한 단체에 기부해야 하는데요. 해당 단체가 이 DGR 자격을 갖고 있는지는 ABR Lookup 또는 ABN Lookup 웹사이트에서 단체 이름을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특정 자선단체 모금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각 주 또는 테러토리의 규제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호주 자선단체협의회 ACNC도 모금된 자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의 특정 모금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모두 검토되지만 신고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진행 상황을 전달받지는 못합니다. 우드워드 위원장의 말입니다.
8: There is the ability to report any concern that they have, and there's a form on our website to do that.
2: 우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도 신고 양식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또 모든 우려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법적으로 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계속 알려줄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모금 사기가 의심된다면 돈을 보내지 말고 해당하는 주의 규제기관이나 전국 사기 감시 서비스 스캠워치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부할 때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모금단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거리에서 직접 모금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주에서 대면 모금 활동을 하는 자선단체와 모금기관을 대표하는 공공모금규제협회의 피터 힐스 존스 CEO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를 설명합니다.
10: If the individual fundraiser on the street or at your doorstep isn't in uniform, doesn't have a photo ID,
2: 거리나 집 앞에서 만난 모금자가 유니폼을 입지 않았거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고 특히 현금 기부를 요구하거나 일회성 기부만 요청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심된다면 기부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시간을 갖고 생각한 뒤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자선단체에 직접 연락해 확인한 다음 나중에 기부해도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호주의 대면 모금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리 모금, 방문 모금, 그리고 쇼핑센터 안에서 진행되는 모금입니다.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행동 기준도 있습니다. 힐스 존스 CEO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10: Being polite, being respectful, not obstructing any members of the public.
2: 모금자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특히 카페나 식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과 같은 기본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선단체 역할과 왜 기부를 요청하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기부자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인데요. 기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경우는 어떨까요? 저스티스 커넥트의 에이미 윌리엄스 변호사는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주나 테러토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적인 모금은 일반적으로 모금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9: So that's things like asking your friends or family for money to support a personal activity. Like, for example, I want to go overseas and I want you to donate to my volunteer.
2: 예를 들어 해외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친구나 가족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나 직장에서 동료의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인 요청은 일반적으로 모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면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온라인 모금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각 주와 테리토리의 모금 규정을 확인하고, 두 번째, 모금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9: If you're crowdfunding online, typically you're going to need to be across all the different
2: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면 각 주와 테리토리의 법률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각각의 지역에서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금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고 기부자들 역시 이 기부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윌리엄스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7: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0: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호주 공영
11: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 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 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2: 네, 호주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6월 22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국의 이재화 리포터와 함께 호주와 한국을 잇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괴물신인 베이비 몬스터가 12월 두 번째 월드투어로 호주를 방문한다는 소식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한예종 영상원 텃밭에서 열린 한여름밤의 영화 상영회 호주 영화 기획전 소식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나혜인 프로듀서의 K-아트로 이어갑니다. 이창섭의 In Your Light.

0: 호주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K-아트, 오늘도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컨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네.
0: K-아트,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1: 네, 올 연말에 요즘 글로벌 K-팝 씬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가 호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팀이 이번 주 한국에서는 월드투어의 킥오프가 그리고 호주에서는 티켓 예매가 시작되어서 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0: 와, 최근에 워낙 K-팝 관련된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이 K-팝 아이돌 공연으로 호주가 꽉 차는 느낌인데요. 어떤 팀인가요?
1: 네, 베이비 몬스터, 줄여서 배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7인조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루카, 파리타, 아사, 아현, 라미, 로라, 치키타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2024년 4월에 데뷔했으니까 이제 갓 2년을 넘긴 신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이비 몬스터는 YG에서 약 7년 만에 발표한 걸그룹인데요. 한국, 태국, 일본 등의 다국적 구성에 보컬, 댄스, 랩, 비주얼까지 고루 갖춘 올라운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베이비 몬스터, 이 그룹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라는 베이비와 괴물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몬스터를 결합해서 만든 이름이고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괴물 같은 실력의 아이들. 이라는 의미 정도가 되겠네요. 네.
0: YG의 대표 걸그룹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21과 블랙핑크 이후를 이어가는 차기 걸그룹이라고 해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선발 과정은 방송 전년도에 촬영된 리얼리티 쇼 라스트 이밸류에이션 2023년도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7명의 잠재적 멤버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간 YG의 아이돌 프로듀서는 테디가 맡아왔던 건가는 이례적으로 설립자 양현석이 직접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악뮤의 이수연, 또 위너의 강승윤과 이승훈 등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 기간 동안 멤버들을 심사하고 또 순위를 매겨서 구성을 결정해서 세상에 선보이게 된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0: 네, 올해 호주에서 정말 많은 이 다양한 걸그룹들을 만나게 되네요. 호주에서는 언제 어디서 공연이 예정돼 있을까요?
1: 네, 멜번 12월 11일 금요일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리고요. 네. 이틀 뒤인 13일 일요일에는 시드니 코드스뱅크 아레나에서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와, 굉장히 큰 공연장을 잡았는데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벌써 호주 아레나 공연이라니 굉장히 빠른 성장 같습니다.
1: 네, 업계에서도 아주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성장 속도가 남다릅니다. 네. 이 블랙핑크가 데뷔 3년 차에 첫 월드투어를 돌았는데요. 베이비 몬스터는 데뷔 9개월 만에 첫 월드투어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 퀄리티 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데뷔 초부터 제2의 블랙핑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네. 이번 투어 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이비몬스터의 두 번째 월드투어입니다. 지난달 발매된 세 번째 EP 앨범의 타이틀곡 춤에서 따왔고요. 이 춤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그대로 영문 표기 C-H-O-O-M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투어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일정만 해도 18개 도시, 최소 27회 공연인데요. 바로 이번 주 6월 26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포문을 열고요. 일본 6개의 도시를 거쳐서 마닐라, 마카오, 자카르타, 방콕, 또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도시를 순회합니다. 그리고 호주에 오고요. 유럽, 북미, 남미 일정은 추후 별도로 발표된다고 하네요. 네,
0: 정말 전 세계를 도는 본격적인 월드 투어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호주도 처음 방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팬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1: 네, 베이비 몬스터의 첫 월드투어, 헬로 몬스터 월드투어를 당시를 보면요. 네. 일본에서만 15만 명을 동원하면서 K-POP 걸그룹 최단기간, 최다 관객 기록을 세웠고요. 네. 홍콩에서는 폭발적인 수요로 추가 회차가 긴급 편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주 공연 발표 직후에도 소셜미디어에서 현지 팬들 반응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요. 티켓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라서 호주의 몬스티즈들이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 네. 몬스티즈가 이 바로 베이비 몬스터의 팬덤 명이군요.
1: 네, 맞습니다. 몬스티즈의 의미는 몬스터, 베이비 몬스터와 티즈, 가까운 사이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비 몬스터 응원봉 또한 진짜 귀엽습니다. 동그란 플래시라이트 스틱에 붉은 악마처럼 귀여운 뿔이 두 개가 솟아 있고요. 꼬리까지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0: 요즘 호주에서도 케이팝 아이돌 공연에서 이 응원봉 문화가 정착돼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데뷔 2년 만에 호주의 아레나를 응원봉 물결로 가득 채우겠다는 7인조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 12월 호주에서 어떤 무대를 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아트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1: 네, 오늘 K아트 두 번째 소식은 한국에서 지난주 열린 호주 영화 기획전 소식입니다.
0: 호주 영화 기획전이라고 하면 영화제와는 다를 것 같고요. 상영회 같은 행사였나요? 호주 영화 기획전.
1: 네, 그렇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예종. 이 한예종의 영상원, 영상이론과 상영기획팀이 야외 기획전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지난 6월 19일 금요일에 개최되었는데요. 이 영상이론과는 영화사, 영화이론, 영상문화 연구를 근간으로 비영, 비평, 기획 프로듀싱 워크숍을 통해서 미래의 영상 기획자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한예종 영상원 출신으로 추격자, 황해, 곡성의 감독, 나홍진, 또 검은 사제들, 파묘의 감독, 장재현 등 아주 기라성 같은 감독들이 라인업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영화라고도 합니다. 이 세계의 주인, 우리들, 우리 집의 윤가은 감독도 이 한예종 영상원 출신,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획전, 이 미래의 K 콘텐츠 리더가 될 학생들이 이 교육적 실전의 연장선으로 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호주의 영화를 직접 큐레이션해서 상영하는, 호주 한국 문화 교류의 미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건설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기획전 총 상영 시간 약 1시간 55분인데요. 1970년대 실험 영화부터 2020년대 단편까지 약 반세기에 걸친 호주 영화의 다양한 결을 담은 네 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네 편을 1시간 55분에 담아내는 거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궁금하실까 봐 살짝 소개를 드릴게요. 이 호주 실험 영화를 대표하는 아서 코린 캔트릴 부부의 작품이 두 편이 상영됐는데요. 이 73년작 Skin of Your Eye는 1971년부터 73년까지 멜번의 대한 문화 운동을 기록한 15개의 필름 에세이로 구성된 실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거리의 군중, 교통, 정치, 종교, 문화 집회, 또 TV 뉴스 화면 등이 대중의 흐름 속에서 개별 인간을 포착하면서 영상의 롤링과 색방진, 또 형광 노이즈 자체를 미학적 언어로 사용한 작품인데요. 이번 상영은 전체 116분짜리 작품 중에서 1분 44초만 발췌해서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워터폴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그랜피언스의 맥켄지 폭포를 촬영한 삼색 분리기법의 단편인데요. 이 적, 녹청 세 채널을 각각 흑백, 16mm 네거티브로 촬영한 뒤에 컬러 필터로 프린트해서 겹쳐 인화했고, 또이세 필름 사이의 미세한 시간 차이로 인해서 물결과 나뭇잎, 가장자리에서 색이 번져나오는 독특한 시각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 셔터 속도를 1프레임당 1초 노출로 낮춰서 폭포수가 올라가는 것처럼도 보이는 이런 뿌연 빛의 덩어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또단 50초만 발췌해서 상영했어요.
0: 그렇군요. 이 아서 코린 캔트리 부부, 호주 실험 영화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분들입니다. 1960년대부터 150편 이상의 작품을 공동 제작한 멜번 아방가르드 영화계의 상징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죠. 뉴욕 현대미술관, 파리 퐁피두 센터 등이 세계 각지에서 작품을 상영한 국제적인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세 번째 작품은요, 퍼스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1946년부터 60년까지 존재했던 호주 최초이자 유일한 원주민 운영 댄스 클럽의 역사를 조명하는 로저 쇼우스 감독의 1996년작 다큐멘터리 더 쿨바루 클럽과 또 중국 출신으로 호주에 정착한 신진 영화인 비 씨가 각본, 연출, 편집을 모두 맡은 자전적 단편 지아, 중국어로는 집을 뜻하는데요. 이 그것이 네 번째 작품으로 상영되었습니다.
0: 자, 이 BC 감독 작품으로 호주에서도 이 다수의 수상 초청 이력을 보유한 주목할 만한 작품이죠.
1: 네, 2023년 플리커 페스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의 단편 영화제인데요. 플리커 페스트 최우수 연출상 수상했고요. AACT의 퀴즈포커스 대상, 멜번 국제영화제 초청, 또 다문화영화제 관객상 등을 다수 수상한 수작입니다. 네. 이 작품은 뒤늦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호주로 날아온 중국인 어머니 밍이 아들의 남자친구, 동성 남자친구이죠. 네. 에릭과 함께 빅토리아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유골함을 들고 로드트립을 떠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보수적인 중국 시골 가치관을 지닌 어머니와 아들의 동성 파트너 사이에 언어적, 문화적 간극, 그리고 또 그 간극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애도의 과정을 거의 대사 없이 아름다운 영상과 침묵으로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네.
0: 이 디아스포라 정서, 세대 간 소통, 성소수자,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 이 하나의 작품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네요. 이 작품만이 아니라 이번 상영 프로그램, 단순한 해외 영화 감상을 넘어서 이 호주 영화사에 서로 다른 결을 가로지르는 큐레이션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켄츄리 부부의 두 작품은 1970에서 80년대 호주 아방가르드 실험 영화계의 계보를 대표하는 작품이고요. 또 더 쿨바루 클럽, 원주민 공동체의 역사적 상처와 또 저항을 기록한 사회적 다큐멘터리로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찌아, 이 이민 2세대의 다양한 서사를 담아낸 동시대 호주 영화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한예종 영상원과 영상원, 영상이론과 상영기획팀의 이번 기획이 텃밭 위에서 또 그리고 별빛 아래에서 관객들과 함께 바나나 브레드를 나누어 먹으면서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캥거루, 쿼카 등 이렇게 제공해 주신 굿즈와 함께서 진행되어서 더욱 어지한 밤이 되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찌아, 저희 SBS 온디맨드에서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도 형식도 소재도 다른 네 편의 이 호주 영화, 이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는 한국 사회가 어떤 태도로 다양성을 마주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의미 있는 상영회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K-아트는 글로벌 K-팝 신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에 하나인 YG 엔터테인먼트의 괴물 신인 베이비 몬스터의 두 번째 월드 투어 춤의 12월 호주 공연 소식과 이 한국의 한예종 영상원 톱밭에서 열린 한여름밤의 영화 상영회 호주 영화 기획전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자 리포터 오늘도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1: 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네, 오늘 마지막 순서 호주와 핵국을 잇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알아보는 K아트까지 만나봤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된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UNSW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최고 대학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의 모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나 직접 모금을 진행할 경우 알아둬야 할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K-아트에서 호주 콘서트 소식 전해드렸죠. 베이비 몬스터의 쉬쉬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나혜인,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